권위의 구조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의사나 사회복지사가 존중해야 될 권위에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님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질문들이 삼켜져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데, 셋째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관계가 나빠지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내 아이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절박함 속에서 나온 문화적 갈등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이민자 커뮤니티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부 기관과 연결되는 것이 정말 안전한 일인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공적 지원을 받는 것이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 또는 가족을 만나러 해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국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들에게는 리저널 센터도 학교도 모두 정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부모들은 차별을 경험하더라도 숨을 죽이고 서류 하나를 제출하는 것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역사를 제공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통역사가 부모를 낮추어 보거나 부모의 말을 왜곡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승인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가족의 존엄성까지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뢰의 다리입니다. 우리 아이의 삶을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 가족의 목소리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이 실제로 이민자 가족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문화적 역량을 단순히 교육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측정해야 합니다. 아이의 실제 필요에 따른 서비스의 승인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민 가족들의 항소율들을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되지 않은 것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둘째,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부모들이 장애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할 때 먼저 찾는 것은 목사님이나 지역 리더, 그리고 서로에게 묻습니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이러한 커뮤니티 중심으로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질문하지 않는 부모는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혹시 걱정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존중과 경청의 태도로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부모는 소수 이민자일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시스템에서 다른 환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개인입니다. 이 부모들은 매일 경제적, 언어적, 문화적 장벽 속에서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외로운 싸움 속에서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수